0: 지 한번 해봐. 에티엔이 이거. 아,
1: 이것도. 요즘. DJ Rip. Star Young Buck. Outlaws. C-Ben Sosa. Cashville Records is not a label, it's a movement.